0: 가신 날을 알까요? 묻힌 곳을 알까요?
1: 예, 라스트 날 슈퍼 시스터 앨범의 Dead Dog.
0: 이 날일까?
1: And het volgende nummer is van de Taiwanese band Ak Dan Gwang Chill.
0: 당신의 무덤을
1: 전해봅니다. Spring Requiem. Spring Requiem.
0: 오늘이 그날일까? 여기가 거기일까?